0: 다리아보 코인 다리아보 코인 암도 다리아보 코인 암도 다헨메 일리메 헤일렌 칸 레아메 세트라 찰라베나 보야코 보야코 마 미타 마랑 부루 줌 카테 레이타본 페 마랑 부루 짓컨
1: 짓컨 짓컨
0: 마랑 부루 짓컨
1: 짓컨 짓컨
0: 마랑 부루 짓컨
1: 짓컨 짓컨